꽁암다나 뽑바 아무칵다막 펑자바 미오이바 이코이기 마폭니 마나다바 다르마가야기 라이닝 라이쇼나 켓나나 우할라바수 힝바 아마디 시바 하이바시 에코이 코딩마키니 눙시나바 하이바시다기 헨바 아토이바 다르마 아마 마펌 가다이다 레이름가다기 석주 마나다바곰 와칼수 아두마 켓나가니 하이바부 볼로이디 아마칵다니 힝민나링아이다 눙시바기 아토이바 다르마 시부 마풍 파나 산독파 팜바두니 마이 박라바 망알 세라바 푼시디

징론 라나 바이르가 쩨키바 제글라 상굴락다 미람다 사무드라 왕마다 분시 신다 빵부 쩨키바 마코이기 락다 닝담바 마학투부 쩨크라바라 카이동아이 할라카니 나테 마학티 에코이기 싱리기 이 우동 마농다 야우드나 레이리 에코이디 하우직수 툼리 카리굼바 타루 타루바 아욕 아마다 에코이 밋 빵락라바디 아이코이기 닝담바수 소이드나 야카이락

다비레 시네자리 아돔다 마이꾸니 토이수바탕카 토롬 란톡피키바 탕가다기 동브람 비조이 부톡부다 땡방바 레텐 샬람 토롬 부톡바 사골샘로마 마시가 로이나나 콘젤나 좀 찬독자바 마당아시다 루신자리

라이브기 전단 film 세대기 세시다 한자키브가 로이나나 당가가 쓰기 오이나디 film 세싱간 독자바 마당 세대로 신자리 토름 산독나 다 한자리 버시 아카스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대기네.

0: 이세에시 딴저 기부갈로 인해나 풀마마기 세이다 사나기 땅벌 품대기 세이싱란 독자바 마당하시들로 신저리 토름산독나 따한저리 바시 아카스반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대기니 하우지풍파마시다 마니프리다 마로이바파우 따비라시
1: 아카스반 인팔 하우지파우기 마로이바파우 레박신 바통바당 하시 힌디 디버스 발른 방톡나리 잉글리싱 모서 마빈 니포마빈 잉아시기 니밋 아시다 컨스티튜엔 애셈블리나 데바나가리 스크립트 이베 힌디 롤부 레박 아시 오피셜 랭귀지 오네 락포키바니 레박이 마폰케아당 하시 라이닝라이 숄거 로이나나 가네사 투르티 방톡리 니밋 아시나 락바다 라스트라파티 야오나 루싱 와키야네 예파파우젤 피럭리 이레만트리 아미산 하이리 마니포레리싱 하브 사마판 냥카이 마트나 베지아르 오이드나 내셔널 레지스터 오브 시티젠 짠나나바 켄더 서카나 카네리 비제피 엔디에 마숭 동안 동안 블룹싱을 로이나나 레박 아시다 타시기 따라뜨리테기 타무춥나 세바 상컬프 아비안 방톡르게 하이나 이레만트리 아미산 알록 토크레 이레만트리 아미산 하이리 잉글리싱 아마가 리싱 아니 코마판 파오버기 마망다 비제피네 루싱베 엔디에나 사선 토바라이즈 코마트다 유니폼 Civil Court Hong Kong Lagani Mumbai Permission the Wang Ang the Government in High Uniform Civil Court Asi Raja Karadadi Hong Kong Kre Kendra Gila Using Omosung Yapin Balmantri Shivra Singh Sawana New Delhi Krishi Began Kendra Mosung Indian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Ta Lomi Singh Unadana Wari Sana Kre Omani Samudra Kongbal de Labor Commercial Best Cell MTEL Gayada Attack Satar Kibabu Bharat Nayaning the Pong Do Kre Lebak adu dalai di Bharat ki embassy na thadro ko warol amada hai hauju phawu yu na Bharat ki crew member traum de kan bangam le makha ta na thi ba khangda na leiba Bharat ma sa ami kongol ri ba ki thabak sa thari amachung Bharat na Nepal ak suba oina no pi gi Asia cup ising ani kun tar ki champion oire naram Dubai da sana ki ba final match ta Bharat na Sri Lanka buran mudani thoi da mai thi ba pi ki paw le jare

0: 일 못니? 아이 노력해 봐. 나무. 쉬. 그래 동시에. 그래 밤동시에 한번 밤동시에. 그이 뭐만들 또. 하이.
1: 땅 사드는 카드바 호르드는 내 낭네.
2: 아씨.
1: 혼식 셔우 야부모 때문에 뛰네 낭보. 쉬. 셔우도 사닝 따 낭도 걸으시. 쉬. 그래 파라브로. 가라 팔아보러
2: 가시 땅이 파래
1: 시야 시다 시다 밤다로 오시야 시다 아이고 이봐 팔건도 펀디야 아이고 여기가 잘못됐거라.

통화하는 상에 쉬니까 안 오네. 마귀 잘리그라마 해변이니. 까지나 말해 도리시디. 고추, 오, 그럽지도 마부, 데이, 데이 강래드나. 풀에 앙앙범을 늘려드나.

0: 신두를 왕창왕을 말아야 무슨 걸라더나 삐끄럽지나 묶어야되나 하이들 라이체 하이하이하이
1: 아이가 뭐 아이가 이번 때 이거 리가 아이가
0: 이제 잘 이거라
1: 예
0: 낭나 중간에 라이쇼 거리 내려오긴 해
1: 그 아이가 나나이기 민시 샬리그램 하이 보냈어 제가
0: 아 아범사 난 아이가 보아로 놓고 마야는 좀 꺾는다 아이주 샬리그램에는 이때 꺾으렵니네 나이코네 해 난나 불을 안앙 멀릴라가 신두르가 장 찐 것들 틴머지도 어떡노 뻑자 그래 해 뭐
1: 아이가 난 아이주 이 사람 민생 쟁쟁배더디 아주 많이 눈 뻑쳐버리더 간절하니 수두 보이가 너희는 아이 눈비 눈에 디냐 아이는 불이랑 아웅 리브지 완전 샤워 해 보이가
0: 거리 얘기 샤워리 눈에
1: 강대 할러마나 하이나 봐 그 수무 보나 앙앙 뭐 밤이 예졌다 그러더라 아이가 너는 아이 디냐 앙앙 완전 깜짝 그래
0: 아이가 몸짜 이보 나가 야지 나는 셋자와 조동 뻑쳐 그래 하이입지네
1: 아이가
0: 이 샤는 밤저 뭐 채짜드나 미는 밤은 채짜거든 이봐
1: 예 닭비리도 뭐 숨머니가 숨머니
0: 예 하이 리에트는 숨다 이래네 라라라라 까카라올라 채채채 피다지도 범부채 범부
1: 아이가 왜 다리 좀또 왕 그래 깜낙시 까카라
0: 가카라 왕머니 신청보다 농아이나 봐야겠고 아도 아이고 능능아 다라이치 우까리 내려오게네
1: 예 이가 숨도 보니가
0: 아유 아유
1: 에이 안안기고 뒤에 때 이 현재기 아이들은 락셔리입니다
0: 아아아아
1: 시기고 있네 아이기니 야한 이 현재니인데나 난다 이따 허글러가 이로 많이 터져라 그 락셔리입니다 이가
0: 야야야 이니 아 몸차 제 능이 이마 바봉 내리게 돼 호드라네 나 코이기 이몽기 다 사랑 봄이 있고 뒤봄바 아이는 연기봉 악전이네
1: 저세
0: 랑나 본격 졸업보다 랑세 망아우티 나는 산업이야 대하이더나 랑이 이마락더나 아이는 구티 예가가 아자부자 동로 박림니네
1: 연명아 이제 그래가 연명아 이제 그래
0: 아 신의 시월에 아주 랑이 양아두기 뽀뽀기 놈의 뽕팜도리 이로 보럭벌라 들어
1: 가다 뽀뽀기 뿜뿜도디 누미도데 아 이득이 퍼버 뿜뿜은 뭐 이게 안 해도 미행미래가 눈고 뒤도 누미에 띠 이비로
0: 이거 까리노래 야 몸자랑 나하리지 뭐 하 타완이 따라 망하니 반무디 와리니 뭐
1: 에 호호의 수미가 에이 아이가도 천동남다 하이저 홍답이 아들에 숨덤 내가 다 칭니 하이저럽다 앙앙두 뽀뽀들이
0: 하
1: 아이나 하이저기면 누미뚜드네 소아이뜨는 뽀드니까 누미뚜드네 독도는 시에스토르시인 하이랍니까
0: 몸사이보 낭렉 독도를 끝이봐 뽀드봐 앙앙이보 꼬티이보 홍나브로 하여 앙앙도 뽀가 능티이네 이르시고
1: 똑분이도 떠오르 터벅시 하래 이거 아는 야비 닝드러버니나 꼬티도 꼬니 이비로 이가
0: 호이리
1: 예 레이래 아이가 아두 소스티도 땅망아 레파부뿐음 있다 따래 아두 소원무 콧부디 아이가는 오이도 비게듭니까 이가
0: 호이리 소원무부디 소원게네 랑 아이가는 뿐음악 반음을 챙겨도 어렵니네
1: 야 능하시네
0: 아두 앙앙아도 뽀징아도 바톤도 와홍을 기하이버리나 몸자는보
1: 예 아이가 나나이디 타박시에 맞담 레이링에다 루실로와 세잉악다니 아이가 아도 이가 나나이기샤 작동적인 컨셉이
0: 예 파이
1: 아도 하우스 이가 사령 통보 여부다 싹룩다 가야가 니 써내리기냐
0: 예 아몸샤 아 사령 여부다 짜룩 아마다 루파 짜브리
1: 이씨야미해
0: 아마도 하지 롱내래 이봐 아도 보내 해 난게 이제 가나 안 하더니나 짜룩다 짜홈 양카이 봐도 샤게 해 이봐
1: 예 Swasti Devi ki sangadaba polam sing duga iraga num thambirmo ai hangse chilakoda sungso isodre lojere ge
0: ha hoy hoy hoy hoy ai iraga thanamage nang la oko
1: thani phane ga du dina nai mu yogjere ge ai khuram jere ga
0: ban jai jai jai jai jai hai hai hai hai hai kas turara ni kam na khun thong le dari ro wang mun si ro tur ni nang
1: dari se ga dari je kitang wang bu jida khom si ne khre tien ma de na
0: kai tam na tam na
1: ash khom si lam bu phang ba de na tu gi de ri ne ga ye ye yong jere
0: a ga yo yo yo yo yo
1: yo
0: yo jere o to po ya nga le da ko mo si bu mau sha nga ngo de ga da mi ho lo ma tau ye hai de na ai na lai khorong ki bu du lai khorong bu du yong chang gi de ja la le

ꯁꯥꯀꯨꯠꯄ ꯑꯃꯁꯨꯡ ꯅꯨꯡꯁꯤꯅꯕ ꯄꯨꯔꯛꯄ ꯑꯁꯤ ꯑꯆꯨꯝꯕ ꯆꯥꯎꯈꯠꯄ ꯑꯃꯁꯨꯡ ꯅꯨꯡꯁꯤꯅꯕ ꯄꯨꯔꯛꯄꯒꯤ ꯈꯨꯗꯝꯅꯤ ꯍꯥꯏꯅ ꯍꯥꯏꯔꯤ ꯃꯁꯤꯅ ꯃꯔꯝ ꯑꯣꯏꯔꯒ ꯑꯩꯈꯣꯏꯅ ꯁꯣꯁꯦꯜ ꯁꯥꯔꯕꯤꯁ ꯑꯁꯤ ꯑꯩꯈꯣꯏꯒꯤ ꯈ꯭ꯋꯥꯏꯗꯒꯤ ꯃꯔꯨ ꯑꯣꯏꯕ ꯊꯧꯗꯥꯡ ꯑꯃ ꯑꯣꯏꯅ ꯂꯧꯕ ꯇꯉꯥꯏ ꯐꯗꯦ ꯁꯦꯀ꯭ꯌꯨꯔꯤꯇꯤ ꯀꯟꯕꯣꯏꯒ ꯂꯣꯏꯅꯅ ꯏꯝꯐꯥꯜ ꯖꯤꯔꯤꯕꯥꯝ ꯂꯝꯕꯤꯗ ꯏꯝꯐꯥꯜ ꯂꯣꯝꯗꯒꯤ ꯆꯪꯂꯛꯄ ꯑꯍꯥꯡꯕ ꯃꯥꯜ ꯒꯥꯔꯤꯁꯤꯡ ꯑꯁꯤ ꯑꯌꯨꯛ ꯄꯨꯡ ꯇꯔꯥ ꯑꯗꯨꯋꯥꯏꯗ ꯅꯣꯅꯦ ꯕꯖꯥꯔ ꯌꯧꯈ꯭ꯔꯦ ꯑꯗꯨꯒ ꯃꯈꯣꯏꯅ ꯆꯪꯂꯛꯄ ꯃꯇꯝꯗ ꯑꯩꯈꯣꯏꯒꯤ ꯏꯝꯐꯥꯜ ꯂꯣꯝꯗꯒꯤ ꯆꯪꯂꯛꯄ ꯃꯤꯑꯣꯏꯁꯤꯡ ꯑꯗꯨꯅ ꯑꯩꯈꯣꯏꯒꯤ ꯅꯣꯅꯦ ꯄꯥꯎꯃꯤꯁꯤꯡ ꯑꯗꯨꯅ ꯑꯩꯈꯣꯏꯒꯤ ꯏꯝꯐꯥꯜ ꯂꯣꯝꯗꯒꯤ ꯆꯪꯂꯛꯄ ꯃꯤꯑꯣꯏꯁꯤꯡ ꯑꯗꯨꯕꯨ ꯑꯩꯈꯣꯏꯒꯤ ꯃꯥꯜ ꯒꯥꯔꯤꯁꯤꯡ ꯑꯁꯤꯅ ꯄꯨꯔꯒ ꯆꯠꯈ꯭ꯔꯦ ꯍꯥꯏꯅ ꯍꯥꯏꯔꯤ ꯀꯦꯟꯗ꯭ꯔꯒꯤ ꯒ꯭ꯔꯤꯍ ꯃꯟꯇ꯭ꯔꯤ ꯑꯃꯤꯠ ꯁꯥꯍꯅ ꯍꯥꯏꯔꯤ ꯕꯤ ꯖꯦ ꯄꯤꯅ ꯂꯨꯆꯤꯡꯕ ꯑꯦꯟ ꯗꯤ ꯑꯦꯅ ꯁꯔꯀꯥꯔ ꯄꯥꯏꯕ ꯔꯥꯖ꯭ꯌ ꯀꯨꯟꯃꯥꯊꯣꯏꯗ ꯏꯪ ꯀꯨꯝꯖꯥ ꯂꯤꯁꯤꯡ ꯑꯅꯤ ꯀꯨꯟꯃꯥꯄꯟꯒꯤ ꯃꯃꯥꯡꯗ ꯌꯨꯅꯤꯐꯣꯝ ꯁꯦꯠꯄ ꯃꯤꯑꯣꯏ ꯑꯌꯥꯝꯕ ꯌꯨ ꯊꯛꯄꯗꯒꯤꯅꯤ ꯍꯥꯏꯕ ꯑꯗꯨꯗꯤ ꯆꯞ ꯆꯥꯅ ꯈꯪꯕ ꯉꯝꯗ꯭ꯔꯤ ꯍꯧꯖꯤꯛ ꯃꯈꯥ ꯇꯥꯅ ꯁꯥꯏꯟꯇꯤꯐꯤꯛ ꯐꯣꯔꯦꯟꯁꯤꯛ ꯑꯃꯁꯨꯡ ꯃꯦꯗꯤꯀꯦꯜ ꯑꯦꯛꯖꯥꯃꯤꯅꯦꯁꯟ ꯆꯠꯊꯔꯤ ꯃꯤꯖꯣꯔꯥꯝꯒꯤ ꯀꯤꯂꯣꯃꯤꯇꯔ ꯌꯥꯡꯈꯩ ꯃꯥꯊꯣꯏ ꯍꯦꯟꯅ ꯁꯥꯡꯕ ꯕꯦꯔꯕꯤ ꯁꯩꯔꯥꯡ ꯔꯦꯜꯋꯦ ꯂꯥꯏꯟ ꯁꯤꯖꯤꯟꯅꯔꯛꯄ ꯉꯔꯥꯡ ꯆꯍꯤ ꯑꯃ ꯃꯄꯨꯡ ꯐꯥꯔꯦ ꯂꯝꯕꯤ ꯑꯁꯤꯅ ꯃꯤꯖꯣꯔꯥꯝꯗ ꯄꯦꯁꯦꯟꯖꯔ ꯆꯠꯊꯣꯛ ꯆꯠꯁꯤꯟ ꯄꯨꯊꯣꯛ ꯄꯨꯁꯤꯟ ꯇꯨꯔꯤꯖꯝ ꯑꯃꯁꯨꯡ ꯁꯦꯟꯃꯤꯠꯂꯣꯟꯗ ꯆꯥꯎꯅ ꯑꯑꯣꯟꯕ ꯄꯨꯔꯛꯄ ꯉꯝꯂꯦ ꯍꯧꯈꯤꯕ ꯆꯍꯤꯗ ꯂꯝꯁꯥꯡ ꯆꯦꯟꯕ ꯃꯔꯨ ꯑꯣꯏꯕ ꯇ꯭ꯔꯦꯟ ꯁꯥꯔꯕꯤꯁ ꯑꯍꯨꯝꯅ ꯁꯩꯔꯥꯡꯕꯨ ꯒꯧꯍꯥꯇꯤ ꯀꯣꯜꯀꯥꯇꯥ ꯑꯃꯁꯨꯡ ꯗꯦꯜꯂꯤꯒ ꯁꯝꯅꯍꯜꯂꯦ ꯍꯥꯏꯔꯤꯕ ꯆꯍꯤ ꯑꯁꯤꯗ ꯇ꯭ꯔꯦꯟ ꯁꯥꯔꯕꯤꯁ ꯑꯁꯤ ꯂꯤꯁꯤꯡ ꯑꯃ ꯆꯥꯝꯃꯔꯛ ꯆꯦꯟꯈ꯭ꯔꯦ ꯑꯃꯁꯨꯡ ꯄꯦꯁꯦꯟꯖꯔ ꯂꯥꯛ ꯇꯔꯥꯃꯉꯥ ꯍꯦꯟꯅ ꯄꯨꯊꯣꯛ ꯄꯨꯁꯤꯟ ꯇꯧꯈ꯭ꯔꯦ ꯏꯟꯗꯤꯌꯥ ꯔꯦꯜꯋꯦꯁꯅ ꯇ꯭ꯔꯦꯟ ꯁꯥꯔꯕꯤꯁ ꯑꯁꯤꯒꯤ ꯇꯤꯀꯦꯠ ꯌꯣꯟꯕꯗ ꯂꯨꯄꯥ ꯀꯣꯇꯤ ꯌꯥꯡꯈꯩ ꯃꯔꯤ ꯇꯥꯟꯕ ꯉꯝꯈꯤ ꯍꯧꯈꯤꯕ ꯆꯍꯤꯗ ꯁꯩꯔꯥꯡ ꯔꯦꯜꯋꯦ ꯏꯁꯇꯦꯁꯟꯗꯒꯤ ꯄꯦꯁꯦꯟꯖꯔ ꯂꯥꯛ ꯃꯉꯥ ꯂꯤꯁꯤꯡ ꯌꯥꯡꯈꯩ ꯃꯔꯤ ꯍꯦꯟꯅ ꯆꯠꯊꯣꯛ ꯆꯠꯁꯤꯟ ꯇꯧꯈꯤ ꯅꯣꯡꯃꯗ ꯏꯁꯇꯦꯁꯟ ꯑꯁꯤꯗ ꯆꯠꯂꯤꯕ ꯄꯦꯁꯦꯟꯖꯔ ꯃꯁꯤꯡ ꯑꯁꯤ ꯆꯥꯎꯔꯥꯛꯅ ꯂꯤꯁꯤꯡ ꯑꯍꯨꯝ ꯑꯍꯨꯝ ꯂꯣꯝꯅꯤ ꯍꯥꯏꯔꯤ ꯇꯥꯕꯤꯔꯤꯕ ꯄꯥꯎ ꯑꯁꯤ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ꯗꯒꯤꯅꯤ ꯕꯤ ꯖꯦ ꯄꯤ ꯑꯦꯟ ꯗꯤ ꯑꯃꯁꯨꯡ ꯇꯣꯉꯥꯟ ꯇꯣꯉꯥꯟꯕ ꯂꯨꯞꯁꯤꯡꯒ ꯂꯣꯏꯅꯅ ꯂꯩꯕꯥꯛ ꯑꯁꯤꯗ ꯊꯥ ꯑꯁꯤꯒꯤ ꯇꯔꯥꯇꯔꯦꯠꯇꯒꯤ ꯃꯊꯪ ꯊꯥꯒꯤ ꯇꯔꯥꯇꯔꯦꯠ ꯐꯥꯎꯕ ꯁꯦꯕꯥ ꯁꯇꯥꯕꯗꯤ ꯑꯃꯁꯨꯡ ꯁꯦꯕꯥ ꯁꯪꯀꯜꯄ ꯄꯥꯔꯇꯤ ꯑꯅꯤ ꯄꯨꯟꯅ ꯁꯔꯨꯛ ꯌꯥꯈꯤ ꯏꯪ ꯀꯨꯝꯖꯥ ꯂꯤꯁꯤꯡ ꯑꯃ ꯆꯃꯥꯄꯟ ꯅꯤꯐꯨ ꯃꯥꯄꯟꯒꯤ ꯉꯁꯤꯒꯤ ꯅꯨꯃꯤꯠ ꯑꯁꯤꯗ ꯀꯟꯁꯇꯤꯇ꯭ꯌꯨꯑꯦꯟ ꯑꯦꯁꯦꯝꯕ꯭ꯂꯤꯅ ꯗꯦꯕꯅꯒꯔꯤ ꯃꯌꯦꯛꯇ ꯏꯕ ꯍꯤꯟꯗꯤꯕꯨ ꯂꯩꯕꯥꯛ ꯑꯁꯤꯒꯤ ꯑꯣꯐꯤꯁꯤꯌꯦꯜ ꯂꯦꯡꯒ꯭ꯋꯦꯖ ꯑꯣꯏꯅ ꯆꯠꯅꯕ ꯌꯥꯍꯟꯈꯤ ꯉꯁꯤꯗꯤ ꯍꯤꯟꯗꯤ ꯑꯁꯤ ꯃꯥꯂꯦꯝꯒꯤ ꯃꯐꯝ ꯀꯌꯥꯗ ꯄꯥꯛꯁꯟꯅ ꯉꯥꯡꯅꯕ ꯂꯣꯜ ꯑꯃ ꯑꯣꯏꯔꯦ ꯑꯃꯁꯨꯡ ꯃꯤ ꯀꯣꯇꯤ ꯌꯥꯡꯈꯩꯅꯤꯊꯣꯏ ꯍꯦꯟꯕꯒꯤ ꯑꯍꯥꯟꯕ ꯂꯣꯜ ꯑꯣꯏꯔꯦ ꯅꯕꯤ ꯃꯨꯝꯕꯥꯏꯗ ꯉꯁꯤ ꯄꯥꯡꯊꯣꯛꯀꯗꯕ ꯇꯔꯨꯛ ꯁꯨꯕ ꯑꯣꯜ ꯏꯟꯗꯤꯌꯥ ꯔꯥꯖꯚꯥꯁꯥ ꯁꯝꯃꯦꯂꯟ ꯑꯃꯁꯨꯡ ꯍꯤꯟꯗꯤ ꯗꯤꯕꯁ ꯂꯤꯁꯤꯡ ꯑꯅꯤ ꯀꯨꯟꯇꯔꯨꯛꯀꯤ ꯊꯧꯔꯝꯗ ꯒ꯭ꯔꯤꯍ ꯃꯟꯇ꯭ꯔꯤ ꯑꯃꯤꯠ ꯁꯥꯍ ꯁꯔꯨꯛ ꯌꯥꯒꯅꯤ ꯑꯣꯃꯥꯟꯒꯤ ꯁꯃꯨꯗ꯭ꯔ ꯈꯣꯡꯕꯥꯜꯗ ꯂꯩꯕ ꯀꯃꯔꯁꯤꯌꯦꯜ ꯚꯦꯁꯦꯜ ꯑꯦꯝ ꯇꯤ ꯏ ꯑꯦꯜ ꯒꯌꯥꯗ ꯑꯦꯇꯦꯛ ꯆꯠꯊꯔꯛꯈꯤꯕꯕꯨ ꯚꯥꯔꯠꯅ ꯌꯥꯅꯤꯡꯗꯕ ꯐꯣꯡꯗꯣꯛꯈ꯭ꯔꯦ ꯂꯩꯕꯥꯛ ꯑꯗꯨꯗ ꯂꯩꯔꯤꯕ ꯚꯥꯔꯠꯀꯤ ꯑꯦꯝꯕꯦꯁꯤꯅ ꯊꯥꯗꯣꯔꯛꯄ ꯆꯦꯔꯣꯜ ꯑꯃꯗ ꯍꯥꯏ ꯍꯧꯖꯤꯛ ꯐꯥꯎꯕꯒꯤ ꯑꯣꯏꯅ ꯚꯥꯔꯠꯀꯤ ꯀ꯭ꯔꯨ ꯃꯦꯝꯕꯔ ꯇꯔꯥꯍꯨꯝꯗꯣꯏ ꯀꯟꯕ ꯉꯝꯂꯦ ꯃꯈꯥ ꯇꯥꯅ ꯊꯤꯕ ꯈꯪꯗꯅ ꯂꯩꯔꯤꯕ ꯚꯥꯔꯠ ꯃꯆꯥ ꯑꯃꯒꯤ ꯈꯣꯡꯒꯨꯜ ꯂꯤꯕꯒꯤ ꯊꯕꯛ ꯆꯠꯊꯔꯤ
망나 하이 마팜 아시기 authority 싱가폰도나 오이리베 피범 아시 쿱나 영실리 바라는 니팔럭 수보이는 누피기 에시아컵 크리켓 타이틀 로리 나랑 누미당 두바이다 사나키바 파이널다 바라나 실랑카부란 무다니 토이다 마이티베 피키 에시아컵 파이널다 바라나 실랑카부 마이티베 피베지 한다키 아시나 따룩럭 수보니 바라키 디라스 보마 데바라나 월드컵 아르체리 파이널다 리컵다 사나기 타카만 팡바 한바 바르기 누파 아르셀 오이레 멕시코기 솔티로다 사나키바 파이널 메스다 마하나 자판기 나카미시 주냐부 따룩 망아다 마이티베 피키 아로이베다 마로이베 파우 아모 그레먼트리 고빈다스 콘토좀나 하이리 힝사나 마니푸르부 산티마 송마우샤기 비범 한젤란 바길람비다 상신바다 아펀바톤 바야할로이 Mukhyamantri Yumnam Khemchan Hairi NRC gi wapam asi BJP gi mikal gi manifesto da hana da gi yawra bani amasung dolasin hana da gi hauna NRC gi dabi tokduna lakpani Nagaland gi Tuensang town amasung Chendam sedalda yu thakpada gi oiram bayai haina chingnaba mawang da mi mapan chi kre amasung Kendra gi Gri Mantri Amit Shah na Hairi BJP na lusing ba NDA na sarkar pai ba raija kun mathu da inkum ja ising ani kumapan gi mamang da uniform civil code chatna halagani pauloi chare

네타이파 주택 정세는 쓰기 오이나 번제라보다 강라기 농축통바 호정마이케이득이 락리벨람비이시 마야외럽 진리 농축통바 강라기 호정아 쓰기 오이나 번제라보다 플라이오버 브릿지 마이케이득이 락리벨람비이시 마야외럽 진리 아토파 임팔마농기오이바 트라픽 정선 승디 아두막 노르멜로이나 짤라리 바탕아시다 How's it, Tamak Traffic Control Police Wing Manipur and Tadurokpa Traffic Update, Pizabaloisare.

하루기 컨저 더름 다비리 싱부 따람 녹지리 나시기 더름다 탐지리 웨스턴 뮤직 더름 더름게 한 번에 담미나시 더 코이 밴드기 러스티드 러브.

아동기 타비닝바 이세이싱 란톡나부기다목 탐자리바 아이코이 타우람니 Good evening, Manipur. 나시기 타우람마시다 콰이리기 이한 한바다 란톡사가 도리바 이세이시부 칸비럭리바 마루바시 나이콩 콜렌 마닝리카이디기 게이스타톤 마룹시나 칸비럭

Good evening, 마니뿌 더럼쓰기 그돌기. 마팔수보다 낙비가니 니팔수보다 다한자가 도리바 이세이시 낭나녹파 영능이 플라마시대기 칸비락파 이세이니 그돌담자가 도리바 이세이시부 세상리바싱 보니엄 아마디 부스프라니 세리앵바 헤로진 어로이범 아마디 세랑바 아마르진 어로임범 이세이시부 칸비락리바싱시다 생자마이대기 데블랑앙옴 부이네라니 로비타 수르블라마 디비니타 마룹싱시나 칸비르피세니 누가이나 담이나시 그돌담자리

단절이의 이사 이스가 로이나나 다카가시다 굿이브닝 마리포 란톡사바 로이즈레 타로마시다 이사 이칸 비라키베스 잉아마디 타로마시부터 와야오노 다비람리버 뽑나 먹포 아부카나 타간 부풍독사리

아카스 반 인팔 FM 상하이 채널 기쁨파마시다 부드나 락세리 뽁링기훈 미오이보 이나 뽁바다 토자로이나 팡자리브시 와칼칸 망암바시니 마시나니 타이방팔시다 타와이판바싱이 락다 콰이드기야 토이바시 미오이뽁니 하이나리바 마싱 징암 드라보 와칼기 타기뽐 가야니 호락리바 타미나시 ngasi from the tongla riba pokling gi ihulda nongmai

0: 레이브징제 시퍼즈는 짜그덤 하나레이드나
1: 응.
0: 아도 사나로이드는 해나마루이나 퍼즈는 수는 짜바마루이 하나레이드나 아저씨나 마라모이브나 코마아지나 하와이 동무들이 좀 타다드레 코마 아유시다 아두가 하와이 동마마가 아도 벤자한가지 짜한도네 막 내기 에이 러포이름지 좀 띠게 좀 짜드네 내기 거의 유민들 비록게 가가지 좀 타이 실시 좀 짜이 아유쿠딩이 아 내기 하이라지 좀 맞다맞다기야 팡머리까지 좀 받았는 짜이 내기 아좀 거의 마얌 자나리바 인장시 좀 받았는 좀 짜이 하이다리 아도 내기 당해나 맞은 수나 짜나봐 얌나 직챘나 시미 하이다리 그만 아두가 에이 아또빠 사플리멘고 매마땅다 하이다리 아도 좀 카라 좀 짜이 맘 좋아보디 좀 짜보디 응암데 응암다 따가지고 커미션 레이레 넥셀락 또래 하이가디 타 아홈마리 와링이 되기 아좀 짜에 스마이나 좀 또왜 하이따래 이 다이트 플랜 하이나 동안에 나 시시시 하이나 먹디 레이테 두부 맘 좋아보다 마찬 수나
1: 수나
0: 짜보도 아두 카탕 오냐 잉첼라가 오냐 짜
1: 아, 마카타나 아리하다 항제닝 바세 사나락 보마탐시다 토너먼트 콤바 락바다 하이다리 마루이나 얌 프레셔 레락 보마탕 아두가 멘탈리 와락바 마탕 카라마케 좀 야오비런 거 라이나
0: 하이
1: 칼레 아두고 마마탐도다디 마타오감 다우나 마욕나 비락케 하베두수 하이비오
0: 거의 사나부제 좀 멘탈리 카라 프레셔 좀 레이 거의 거면 전장정이 다시 막 레이 트라가디 아이나 칸마다 거의 이제 오버 컨피던스 락 브라하이나 칼레 아드나 장엄 다시 좀 그냥 게 노멀 레이 다 아게디 시나 거의 이제 아이나 숨 칸자바간다 시나 거의 이제 파자나 똥닝버기 웃닝버기 아두 헤나 레이버나 아두 레이디라나 칼레 누나 아이 바캇 버지도 그땅 파이 하이다리고 아두 얌카 헤네 또 바캇 만가주 아무 파데 아이 아두 막티 두 마인데 야우데 아남마나 장암 다비데 좀 바칼레 레이에 좀핵 아코이 검 전지 핵 장기 따르가디 핵 민락 토가 장나가 리크가디 샤이가 따바 허라가디 눈 로이나 눈 까오기 에이
1: 허이.
0: 또범 토크도 파잔 또가 담니 하네 칼라가 주 장이 누가 또 라조에 칼레 누가 시징제 아이나 파나바 카라 아코이기 시니엘에 버싱 따르바 대기 도터 싱나 좀 카라 주눔 하이비락 바이트 에고 잉 마간나 좀 마이나 칼레 거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제거 시리 아코이 오자나 수좀 따에 트레이닝 노력 받아 안에 있는 들어가나 그 이름 샤샤나 좀 상무가 좀 떠오죠 하에 되기 좀 엄다이다 되게 좀 호락 받아줘 되게 검신 만홍다주 좀 장증이다 봐도 좀 떠오야 왜 할버디 아 그냥 떠오도 보채 좀 밑도 우먹한 바칸바 받잖아 그이 돈이 그럼 가는 쿠트가 많이 하니 그 샤이 타버가지 좀 냉장하가 좀 따방한 바 하나 비주얼라이제이션 제 아무 또이나 떠오해 아두가 아마나 메디테이션 되기 브리딩이 테크닉 가라주 좀 떠오제 바칼라가 거의 더블해 줄 그냥 수월을 받았나 하지기 테크닉 생도 신나게 되기 당 까모의 장암 달다 얘도 많이 페이 할 따래
1: 어허이 아도 아리 하나 마망도 탐비기 보다 수 아얌바 인터내셔널 짓바다 샤나 얌바 코나 제이 콜리 하는 탐비크 그래도 마시기 마당시 다이제 바다리 에로빅 짐나스틱 나트라가 분나 짐나스틱 마사나세 마니푸르다 하우직 레이버 피밤시다기 헤나 파갓 한게 하이나 호나바다디 카리 카리 바이캇 한닝바 카리 카리 떠오라가디 헤나 파갓 방암가니 하이나 아리 하기 와칼다 칸비버게 아도수 하이비오
0: 아이나 카마다 마니푸르 교이나 짐나스틱스 에롬니 파이나 칼레 아도 파바제 헤나 파글럭나바 하이타르 아마다 코이제 쿨라이제 아파바레이티 코이나지 신네지 쿨라이제 미네 헤 장아잉메디 마주 레가도네 이행아가 헥다 얌나 파자보이닝바 아두고 얌 쿨라이제 파람도만바 아두 쿨라이제 얌나 쿠이레바 코이레바 우타 할레 하이디 아코이 나스널 게임스 마니푸르 타오기바도 1999다 아두기 쿨라이제나 안남보이 달레이제 아두이 마퉁다 코이제 쿨라이 머럭다 코이 페샤 카젠나라가 나트라게나 코이 쇼셴나 부토가 다이나 따라 카르레이 아두 나트라게나 호이 디파트멘트 나게이나 그당 아두 비비락 배아웨 아두 로이나 먹티 비방감담나 그당 아마니 아마니 당 비락빠니나 아두가 쿨라이제 코이기디 신나바디 리에빠레이담니나 아두 얌투나 비범 소글셀락 쿨라이제 아두아이나 떠갈래 아두나 쿨라이제 하지 그당 비범 자데 아두 시징제 파갈라바 아데기 거기 에로빅 짐나스틱스 오이나 거기 플로어즈 이즈 레이테 코인 차네 이제 코인 차네바 아싱바 거기 플로어즈 하이타르게 거기 더블 플렉스 우든 플로어에 시 레이테 아두 심마징제 레이라바 아데기 쿨라이제 파갈라가디 거기 하지 거기 레이디 바 짐나스틱 마니푸르기 레이징제 나셔널데 바얌마 로블레니 아두 거기 쿨라이 파트라가주 아데기 떠오라가 메달 로봉아미제 가리고마 시싱즈 데 헹갈락 따가디 메달제 헤나 마얌 마신 얌나 로 뽕남 가라나 칼레 아두 아마나 코이제 기당 시 아이네 짐나스 가당이네 데비다 둠 마니푸르기오이나 둠 사나로이 마얌기 둠 프로블럼 오 바나 칼레 할비 페샤기 마당제 파이낸셜 어시스턴스
1: 허이
0: 마당제 기당 마사 마사나 도자바니나 도방아 막다바 둠 야오이 아이브리 코이마 코바 코이제 moina dum tawraga dum ngamna ba tawgimni na kitang laiba phai jinsu